0: for written votes.
1: 2,500 받아서 감사드려요.
2: All units clear, AM.
0: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.
3: 6209 Northeast 103rd Court, map page 2209.